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개발구개혁갈층심화동원대회가장촌에서소집됐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부석이며보수이민전금진이조사연구소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민족단결진보사업과기층리법연계점건설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5일전성개발구개혁가일층심화동원대회가장촌에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이번회의는동원대회이자겨울이대회이기도하며개혁이정식으로가동됐음을표징합니다개발구사업에관한숙근평총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관찰하고절박한용기와필사적인추진력으로체제기제를재구축하며고질적인문제를다스리고내생동력을불러일으켜개발구개혁가일층심화난관공략전을견결히잘치러길림전면진흥과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을주입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개발구개혁을심화하는것은숙근평총석의간곡한당부를명기하고당조항의중대한결책포치를내누리없이시달하기위한실제행동이며새로운발전리념을완전하고정확하게전면적으로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힘써추동하기위한필연적요구이며지적관의편차를바로잡고당을전면적으로오막에다스리는것을꾸준히추진하기위한요력한조치입니다반드시우리성개발구가길림진흥발전에서차지하는중요한지위를충분히인식하고개혁으로난제를해결하고개방으로국면을타파해개발구가다시생기와활력을되찾도록강력히견인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개혁의정신추진을주동하려면반드시문제를겨냥하고문제에집중해개선하면서개발구를개혁발전의선두병혁신발전의조력군전면진흥의주엔진으로구축해야합니다첫째질의혁신의새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통합과철폐를총괄해잘틀어지고사회직능을질서있게분리해부담을덜고주요책임과조업에복귀하도록해야합니다관리체제기제를혁신하고내부기구와관리층을간소화하며평가체계를보완해운영효율을높여야합니다둘째사업창업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정확한임용방향과사업방향을선명히수립하고인원의입구관문을엄격히통제하며우수한인재를선발해지도부를강화함으로써인재들이모여들고각자의재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경료제약과경쟁기제를건립건전히하고정원관리를탐색실시해요능한사람은승진하고평범한사람은자리를양보하며무능한사람은물러나고부패한사람은엄중히처리하는새로운기풍을형성해야합니다셋째산업진흥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계획이없으면건설하지않는원칙을견제하고조력산업과보조산업기능위치를과학적으로확정해차별화발전을실현해야합니다과학기술혁신과산업혁신의심층융합을추진하고새로운투자유치모식을구축해야합니다역사적기회를충분히파악해러시아등주변국가와의교류협력을가일층심화해야합니다넷째집약발전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재정금융지원을강화하고토지이용효율을높이며유후자산을효과적으로활성화해야합니다다섯째경영환경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선진지역의경험방법을학습하고실정에맞게정밀하게권한을이양하며양호한혁신생태를구축하고안정적이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정책환경을조성해정무봉사는원칙과따뜻함을함께갖추고시장규칙은공정성과신용을함께중시하며정상관계는친밀하면서도절도가있고청렴하면서도적극적인분위기를형성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개혁의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되게 관찰하고 막숙스의 정치 경제학으로 실천을 지도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각급 당내에서는 주체 책임을 짊어지고 제1 책임자가 직접 토로지며 안정적이고도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강도개발구에서는 반드시 안전 최저선, 생태 최저선, 지방정부 채무 경계선과 통계 데이터 품질선을 지켜야 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 성과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하루빨리 준마가 채찍을 휘두르며 질주하고 앞다퉈 분발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혁은 각급 간부들을 검증하는 시금석입니다. 모든 지도 간부들은 낙후한 지도자만 있을 뿐 낙후한 군중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솔선수사하고 시종 공정과 청렴을 지켜야 하며 절대로 무능한 관리, 게으른 관리, 용숙한 관리, 탐관이 되지 말고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 추구와 권전 거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인민에게 복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개혁 판공실 주요 책임 동지가 우리성 개발구 개혁 가일층 심화, 개발구 고품질 발전 추동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관련 지역 성 직속 부문과 개발구의 10명의 책임 동지들이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성정부 지도부 성문 주왕 성직속 관련 부문 단위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및 개발구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7일 길림성 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며 보주임인 전 금진이

조사 연구소를 이끌고 훈촌시에 와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기층 립법 연계점 건설 상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연변주 인대 사무위원회 부수임 최홍성 연변주 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석인 림소림 훈촌시 인대 사무위원회 주임 리강 훈촌시 인대 사무위원회 부수임 려옥화 등이 조사 연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선으로 전국인대 법제사법위원회 훈촌기층 립법연계점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훈촌삼원 채색강 유한회사 등지에서 기층 립법연계점 진지건설 제도운행 미니수집 법률 보급선전 등 각항 사업시설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민족 단결 진보 핵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건설 활동 전개, 여러 민족 간 내왕과 교류 융합, 민족 정책 시달, 변경 지역 민족 치리, 기층 민족 봉사 보장 등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추는 변경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지역인 만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고 책임이 특수합니다. 현지에서는 시종 민족 단결을 기초성 사업으로 두루지고 기층 립법 연계점을 토대로 미니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법치 건설과 민족 단결 건설 사업을 깊이 융합해 많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험과 방법을 축적했는데 이는 총화하고 참고할 만합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 립법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중요한 보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층 립법 연계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립법 직통차 역할을 발휘하고 법치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호황하며 사업 기재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건설 담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간의 정감 연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변경 지역의 조화와 안정,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힘써 수호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6일 훈촌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훈촌시 교육국과 연합으로 최고의 부모 되기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하고 가정교육의 난점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적인 육인 이념을 보급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의 협동 육인에 조력했습니다. 활동은 훈촌시 5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을 초청해 현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가정교육 사례와 결부해 부모와 자녀 간의 효율적인 소통, 아이들의 행위 습관 양성, 훌륭한 가풍 건설, 부모의 정서에 대한 과학적 관리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실용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가정교육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자녀 교육 과정에서 겪는 소통 장애, 부적절한 교육 방식 등 흔한 문제들에 대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그들이 육인 관념을 갱신하고 과학적인 육아 기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은 훈촌시 가풍 가정교육 주제 선전을 개를 활동의 하나입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지속적으로 5로 선전 강연 역량에 의탁해 상시와 가정교육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과학적인 가정교육 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우수한 가풍과 가정교육을 고양하고 가정과 학교의 도교육 담체를 풍부히 하며 가정과 학교의 육인 합력을 결집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과 전면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종수학생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홍색 연학 실천 활동이 열렬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관평 로제 방천 용호각과 삼국 변경 목전도에서 학생들은 종로조 삼국의 변경 풍경을 실컷 감상하고 체험 가운데서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 고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등지에서 학생들은 실천 가운데서 국정을 요회하고 시야를 넓혔으며 학식을 누렸습니다. 이번 실천 활동은 움직이는 사상 정치 과당을 생동한 단체로 훈춘의 독특한 지역 위치, 자원 등 우수에 의거해 1박 2일간의 몰입식 연구 학습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춘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대에서는 건강 달리기 조제 활동을 조직 전개해 평범한 간부 종업원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대호 작품을 단련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조력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원들은 포만된 정신 상태로 정연하게 집결하고 명주 광장에서 출발해 도시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 건강 달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달리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대례를 정연하게 유지하고 힘찬 발걸음과 앙양된 투지로 교류리 엄명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시관리 대호의 양호한 풍모를 충분히 전시해 도시 거리의 아름다운 문명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마을청 심화동문대회가 장촌에서 소집됐습니다.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며 보수이민 전금진이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군촌시에 와서 민족단결진보사업과 기층 립법연계점 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25일 전성개발구 개혁 가일층 심화 동원대회가 장촌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석이 황강희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원대회이자 결의대회이기도 하며 개혁이 정식으로 가동됐음을 표징합니다. 개발구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절박한 용기와 필사적인 추진력으로 체제 기제를 재구축하며 고질적인 문제를 다스리고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켜 개발구 개혁 가일층 심화 난관 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러 길림 전면 진흥과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개발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습근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내누리 없이 시달하기 위한 실제 행동이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동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치적관의 편차를 바로잡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유력한 조치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 개발구가 길림 진흥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개혁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개방으로 국면을 타파해 개발구가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도록 강력히 견인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혁의 정신 추진을 추동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겨냥하고 문제에 집중해 개선하면서 개발구를 개혁발전의 선두병, 혁신발전의 주력군, 전면진흥의 주 엔진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치리혁신의 새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과 철폐를 총괄해 잘 틀어지고 사회 직능을 질서 있게 분리해 부담을 덜고 주요 책임과 주업에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체제 기재를 혁신하고 내부 기구와 관리층을 간소화하며 평가 체계를 보완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 창업의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선명히 수립하고 인원의 입구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지도부를 강화함으로써 인재들이 모여들고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려 제약과 경쟁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정원 관리를 탐색 실시해 유능한 사람은 승진하고 평범한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며 무능한 사람은 물러나고 부패한 사람은 엄중히 처리하는 새로운 기풍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진흥의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는 원칙을 견제하고 조력 산업과 보조 산업 기능 위치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차별화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 모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파악해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가열층 심화해야 합니다. 넷째, 집약 발전의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유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영 환경의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 지역의 경험 방법을 학습하고 실정에 맞게 정밀하게 권한을 이양하며 양호한 혁신 생태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 정무 봉사는 원칙과 따뜻함을 함께 갖추고 시장 규칙은 공정성과 신용을 함께 중시하며 정상 관계는 친밀하면서도 절도가 있고 청렴하면서도 적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개혁의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되게 관찰하고 막숙스의 정치 경제학으로 실천을 지도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각급 당내에서는 주체 책임을 짊어지고 제1 책임자가 직접 투로지며 안정적이고도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강도 개발구에서는 반드시 안전 최저선, 생태 최저선, 지방정부 채무 경계선과 통계 데이터 품질선을 지켜야 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 성과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하루빨리 준마가 채찍을 휘두르며 질주하고 앞다퉈 분발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혁은 각급 간부들을 검증하는 시금석입니다. 모든 지도 간부들은 낙후한 지도자만 있을 뿐 락후한 군중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이면서 웅사형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개혁 임무의 착지를 추동해야 합니다.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 공정과 청렴을 지켜야 하며 절대로 무능한 관리, 게으른 관리, 용숙한 관리, 탐관이 되지 말고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 추구와 권전 거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인민에게 복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개혁 판공실 주요 책임 동지가 우리성 개발구 개혁 가열층 심화, 개발구 고품질 발전 추동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관련 지역 성직속 부문과 개발구의 10명의 책임 동지들이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속이 성정부 지도부 성문 주왕 성직속 관련 부문 단위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현 시구 및 개발구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7일 길림성 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속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조사 연구조를 이끌고 군촌시에 와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기층 립법 연계점 건설 상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연변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최홍성 연변주 당위 부속이며 군촌시 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 군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 등이 조사 연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선으로 전국 인대 법제사업위원회 훈촌 기층 립법 연계점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훈촌 삼원 채색강 유한회사 등지에서 기층 립법 연계점 진지 건설 제도 운행 민의 수집 법률 보급 선전 등 각항 사업시설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민족 단결 진보 핵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건설 활동 전개, 여러 민족 간 내왕과 교류 융합, 민족 정책 시달, 변경 지역 민족 치리, 기층 민족 봉사 보장 등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추는 변경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지역인 만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고 책임이 특수합니다. 현지에서는 시종 민족 단결을 기초성 사업으로 두루지고 기층 립법 연계점을 토대로 민의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법치 건설과 민족 단결 건설 사업을 깊이 융합해 많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험과 방법을 축적했는데 이는 총화하고 참고할 만합니다. 조사 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 립법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중요한 보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층 립법 연계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립법 직통차 역할을 발휘하고 법치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호황하며 사업 기재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건설 담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간의 정감 연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변경 지역의 조화와 안정,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힘써 수호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6일 훈촌시 제1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훈촌시 교육국과 연합으로 최고의 부모 되기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하고 가정교육의 난점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적인 6인 이념을 보급함으로써
가정과학교의협동요긴에조력했습니다활동은훈촌시오로선전강연단성원들을초청해현장수업을진행했습니다그들은실제가정교육사례와결부해부모와자녀간의효율적인소통아이들의행위습관양성훌륭한가풍건설부모의정서에대한과학적관리등핵심내용을둘러싸고실용적이고현실에적용가능한가정교육방법을알기쉽게설명했습니다또한학부모들이일상적인자녀교육과정에서겪는소통장애부적절한교육방식등흔한문제들에대해맞춤형해답을제공함으로써학부모들의교육불안을효과적으로완화시키고그들이욕인관념을갱신하고과학적인요가기교를장악할수있도록도왔습니다이번선전강연활동은훈촌시가풍가정교육주제선전을계열활동의하나입니다다음단계훈촌시에서는지속적으로오로선전강연역량에의탁해상시와가정교육지도활동을전개하고과학적인가정교육지식을널리보급하며우수한가풍과가정교육을고양하고가정과학교의도교감체를풍부히하며가정과학교의육인합력을결집해청소년들의심신건강과전면발전을전방위적으로수호할방침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일훈촌시종수학생종합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홍색연학실천활동이열렬히전개되고있습니다양관평로지방천용호각과삼국변경목잔도에서학생들은종로조삼국의변경풍경을실컷감상하고체험가운데서애국심을깊이뿌리내리고홍색유전자를전승했습니다훈촌실크로드발해고신오대진국토수보기념관등지에서학생들은실천가운데서국성을요해하고시야를넓혔으며학식을늘렸습니다이번실천활동은움직이는사상정치과당을생동한단체로훈촌의독특한지역위치자원등우수에의거해1박2일간의몰입식연구학습을전개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그날의훈촌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에서는건강달리기주제활동을조직전개해평범한간부종업원들의여가문화생활을풍부히하고대호작품을단련함으로써전국문명도시건설사업에조력했습니다활동현장에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원들은포만된정신상태로정연하게집결하고명주광장에서출발해도시주요간선도로를따라건강달리기를진행했습니다달리는과정에서참가자들은대리를정연하게유지하고힘찬발걸음과앙양된투시로교류이엄명하고적극적이고진취적인도시관리대호의양호풍모를충분히전시해도시거리의아름다운문명의풍경선으로됐습니다이상뉴스를마칩니다편집의김영아나운서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전주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영안진파리촌에서주황생태환경독찰귀환문제의시정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6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2026년전주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업보고청취시에한중요연설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당위와성정부의포치요구에따라경제운행배치의과학성목적성과유효성을힘써제고하며백방으로장점을강화하고단점을보완하며여러조치를평행해잠재력을발굴하고증가량을확대하여재반사업을훌륭하게잘하고발전추세를유지하며분발향상하는정신상태로2사분기난관공략전의승리를이룩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1월부터4월전주경제운행상황동영상을방영하고주통계국조발전및개혁위원회조상무국의주요책임자가1월부터4월경제운행상황1월부터5월예측분석상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에대해서회고했습니다주공업및정보화국의주요책임자와연길시용종시당위의주요책임자가각기공업운행규모이상사회소비품소매총액고정자산투자운행상황을둘러싸고정화분석을했습니다류신강윤조휘서경량문금철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올드로전주상하에서는도약초월의목표와임무를긴밀히둘러싸고정신을집중해대상건설을잘틀어지며백방으로공업의기본미온을안정시키고여러가지조치를병행해소비잠재력을발굴하고대외무역규모를안정적으로확대해경제운행이안정속에서발전하고품질이향상되는양호한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이사분기는대상이힘을발휘하고생산이확장되는황금기이며또한년간경제추세를결정하는관건기입니다각현시각부문에서는발전목표를확정하고발전신심을확고히하며난관돌파정력을유지하고전력을다해취업기업시장예기안정에조력해경제발전의내생동력을효과적으로불러일으키고전주경제발전의양호한추세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여년간목표와임무를완수하기위해서든든한토대를닦아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역량을집중해대상건설을잘틀어줘야합니다년간고정자산투자목표와임무를틀어지고당면대상건설의황금기를다잡아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연길공항이전건설珲春방천고속도로왕청목단강고속도로화룡명암수리중수등중대대상건설을다그쳐추진하고도나중국공급판매인삼가공중심도문가화신소재용종용도과학기술혁신단지안도송도광천수등지속건설대상을추동하며珲春석일청정에너지도나민덕생물이기연길룩마트디지털스마트물류산업단지도문광락폴리모첨가제왕청10만킬로와트에너지저장발전소등신규착공대상의속도와효율향상을촉진해야합니다1년의수자원공급망신형전력망계산망신세대통신망도시지하배관망물류망등중대기반시설대상비축을서둘러계획해유효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한호송력을축적해야합니다큰공을들여공업의기본미온을안정시켜야합니다기업의운행배치를상시적으로잘틀어지고기업의생산시장판매와주문의변화를면밀히조시하며생산판매전목용자전목 일꾼 고용 접목 등 봉사 활동을 제때 조직 전개하고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계하고

어떻게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초동해야 합니다. 운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도와 하락폭을 좁히고 안정되며 호전되도록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도움하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점은 행동을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주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의 소비 쿠폰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이온 양도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출시하도록 적극 인도하고 주택교육회, 단체 구매 등 분양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5 연변 문화관광축제 소중한 시간 음악 여행 전기 스타 콘서트, 동북 슈퍼리그, 중국 축구 각급 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신드려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입장권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 경제, 구멍가게 경제, 로좀 경제 등 소비 업태를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시장 방문량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자원 향상과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양질의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화창의원, 량전리 문화관광타운, 도시응접실, 서향연길, 안도장백산 몽환빙설세계, 용정양심객잔, 훈촌 토바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하모전시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항목을 개발하도록 인도하는 등 새로운 시나리오와 즐길거리로 관광객을 더욱 흡인하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에 진출해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다원화 통상구 기능과 우수한 농산물, 풍부한 현지 약재, 다양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구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하여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과 담당을 과시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 주재, 주왕,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권 책임자, 조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7일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영안진 파리촌에서 주왕 생태환경 독찰 귀환 문제 시정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권평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생태 환경 보호에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며 주왕 생태 환경 보호 독찰 귀환 문제 시정을 엄격하고 착실하게 틀어줘 생태 환경 보호와 치리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종점 문제와 관건적 사항에 초점을 맞춰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옥색에 투로지며 실제적으로 사업해 문제 시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청청이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협동 난관 공략을 강화하며 엄격한 감독 검사 처리로부터 강제적으로 시정하고 시달하면서 시정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독찰조가 반영한 문제와 의견을 성의 있게 받아들이고 전부 접수하며 항목별로 대장을 작성하고 방안을 보완 제정해 엄격히 시간 절점에 따라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함께 바로잡는 원칙을 견지하고

생태 치리의 부족점을 보완하며 장기적인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 생태 환경 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총괄 협조와 부문 연동을 강화하고 각종 환경 위법 행위를 모관용 원칙으로 단속해 함께 틀어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박영호가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7일 훈천시에서는 교정 음식 집중 정돈 성과 매체 개방일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매체의 기자들을 중소학교 식당에 초청해 교정 음식의 안전, 영양, 봉사의 성격과 탈변을 전방위적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매체 기자는 선으로 훈천시 제6소학교, 제5소학교, 제4중학교에 신입해 식당, 주방, 조리구역, 식재료, 조장, 창고 등 종점 구역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식품 기본화 가공, 음식 샘플 보관, 식품 레원 추적, 위생 소독 등 관건 사업의 시달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교정 영양 배합 식단 공시, 주방 공개 모니터, 월별 학생 인기 메뉴 등 특색 조치를 참관하고 교정 음식 정밀화 관리 세부 사항을 전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점심시간 기자는 재교생, 동반 학부모와 함께 식사하면서 근거리에서 교정 음식의 식감과 품질을 체험하고 교정 음식의 입맛, 영양, 위생 및 봉사에 대한 사생과 학부모의 진실한 평가를 경청하면서 군중들의 만족도 변화를 절실히 요해했습니다. 올해 1회 훈촌시에서는 교정 음식 품질 향상을 종점 민생 공정으로 삼고 시급 총괄, 교육국 주관, 학교 시달의 3급 책임 체계를 구축했으며 식당 식품 안전 자체 조사, 식품 구매 관리 등 7가지 제도 규범을 수정 보완하고 요리사, 요리 기술, 전자 영양사 시스템 전문 양성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또한 시급 지도 일꾼, 교육국 지도부 성원, 학부모 배식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교정 음식의 성급 동태 평가를 혁신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정 음식이 요리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수준 등다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당위 시정부의 사업 지시에 따라 5월 27일 오후부터 밤까지 훈촌시 기상국에서는 인공증후 작업을 과학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자연 강수와 인공증후의 공동작용하에 훈촌시 전역은 한 차례의 큰 범위, 지속성, 안정성의 유효 강수 날씨를 맞이했는데 전시 평균 강수량은 16.4mm에 달했습니다. 이번 강수 날씨는 토양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고 농토의 습도를 개선했으며 동시에 전시 저수지의 물 저축, 생태 보호, 민생 보장에 기상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그늘의 수업전 노래 한 곡, 중화의 혼 구축 수업전 노래 자랑을 개최해 학생들이 노래 속에서 정조를 도야하고 심신을 즐겁게 하도록 인도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육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은 전민 참여, 전민 공동 건설이 필요하지만 부분적 소구역에서는 여전히 일부 주민들이 공공 녹지를 사적으로 점용하고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심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의 생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 향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 로후 소구역에서는 여러 곳의 공공 녹화대가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개간되고 개조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울타리, 벽돌, 판재로 녹지를 둘러싸고 기존의 녹화 식물을 제거한 뒤 개인 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러난 채 잡초가 무성해 토양 환경을 어지럽히고 모기와 해충이 번식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발생해 서구역 전체의 녹화 미관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공 녹지는 전체 업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간으로서 사적인 점용, 녹지 훼손 행위는 도시 녹화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명 도시는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공공 녹지는 결코 사적으로 점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0: 공공록화 자원을 아끼고 사적인 녹지 점용, 녹지 훼손 후 채소 재배 등 비문명 행위를 없앨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부문에서도 순찰 관리 통제 력도를 높이고 제때 시정하도록 독촉해 녹지의 원모습을 회복시키며 깨끗하고 아름답고 규범적이며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기분까지 축 처져 있지만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낮 기온이 오르면 집에만 앉아 있기에는 아까워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활동하기에는 좋지만 기온이 높은 날에는 온몸이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생활화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잠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날씨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5도. 춘화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5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5도. 경신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5도. 반석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5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5도. 영안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5도. 밀강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4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